알아요. 윈윈 안 하는 게 다 누나 수업 같은 거는 뭔가를 봐. 아까 말했지 나 새끼를 당해 누나. 어제 사람 학교에 받아야 그 비행기 그 아 아군가 principal Ibi Ruiz at kay Luida Delgado at siyempre kay Ma'am Merle Ruiz Buyok at ka family at kay Rosana Mama kay Ruth Candelario kay Paring Martin at Bernalyn Pelayo Paring Tony Dalisay at kay Neil Albincola.